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자문입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주말이죠. 주말엔 여러분들 편하게 다녀가 주시고요. 다녀가 주시면 네, 신청곡 사연 모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아무 섭니다야. 네, 소유 오늘 밤 그렇게요. 나 오늘 밤은 그래요. 음침하게 부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 꼬미남님 오셨네요. 잘 잤어요?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어깨가 조금 아파서 물리치료 받고 콩이 사상충약 3개월분 약국 가서 샀어요. 우리 수지도 먹여야 되는데.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밖에 바람은 살짝 부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배달하기 좋은 날씨.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양정은의 언젠가 별처럼, 문화의 엔딩의 조건, 허니지의 온더월, 마린의 이상하리만큼 아름다운, 그리고 수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올려두었고요. 어제 나온 신곡도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0: 저기요.
1: 네?
0: 아, 되게 미인이시네요.
1: 고맙습니다.
0: 혹시 전화번호?
1: 네?
0: 아, 저기 전화번호.
1: 크게 말씀하세요.
0: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요?

쇼 가끔은 너 잘 지내라 말해주고 싶은데 치킨값이 월세로 다 빠져나가니 산부터 챙기기도 벅차지 사랑도 결국에는 계산기 두드리게 되는 나이 그래도 너 생각나면 숨어서 예톡창 다시 열어봐

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